0: 도쿄 포스트 크레니어 트원트 라이너 플라이레벨 150 제9립 유니폼.
1: 오리안나 2129 도쿄 어프로치 러메시 4 라이트 3 비아스 1 탕고 어라이벌 메인테인 플라이레벨 150.
0: 러메시 4 라이트 탕고 어라이벌 플라이레벨 150 코리안 에어 트원트 라이너.

0: 도쿄 프로지 코리안 707 메이티 플라레벨 150 인포메이션 파파. 도쿄 프로지 코리안 707
1: 레디오 체크. 코리안 707 도쿄 아프로지 컨택트 프리퀀시 124 디스파이퍼 컨택트 아프로지 1244
0: 1244 코리안 에어 707.
2: 제파이어 57 턴라이프 헤딩 2900.
1: 헤딩 2900 제파이어 57.
0: 도쿄 프로시 코리안 에어 707 메이티 플라이 레벨 150 인포메이션 파파 리퀘스트 디펜스 투 서브랜스.
2: 제파이어 707 도쿄 아프로치 Roger, Korean Air 707, Tokyo Approach, Ishinara Maintain 11000.
0: Ishinara Maintain 11000, Korean Air 707.
2: Korean Air 707, expect Iris Blue Runway 34, Light Approach, Cleared via Swamp, Tango Arrival, Maintain 11000.
0: Expect Iris Blue Runway 34, Light Approach, Swamp, Tango Arrival, Maintain 11000, Korean Air 707.
2: 제파이어 57 컨택트 도쿄 레이더 120.2. 120.2 제파이어
1: 52.
2: 올 니폰
1: 9904
2: 턴 라이트 헤딩
1: 1900. 라이트 헤딩 1900 4904.

0: 인도네시아 에어웨이스 들어 레즘 넘버 스피드.
1: 레즘 넘버 스피드 레벨 잘해 되죠.
0: 오레즈라이나 23 들어 리젠 렉터 자렛.
1: 렉터 자렛 오레즈라이나 23 들어.
0: 타키 파트로 도쿄 앞으로 리포트 아웃티튜드 파트.
1: 타키 파트로
0: 라자 람웨이 34 라이트. 엑스펙터드 즈루 람웨이 34 라이트 앞서 30m 3012.
1: 아이러 34 라이트 카피 3012.
0: 타키 파트로 클리어 바이 아스완 탄고 아라이바 크로스 그리 아테르보 150.
1: This is my bomb tango arrival, unit at 50150.

0: 오렌지라이너 230 리트레어 디렉터 타이라.
1: 네, 타이라 오렌지라이너 230.
0: 850 after passing grip descend maintain 1000.
1: After passing grip descend maintain 1000 30 passenger.